0: say there's no vacancy.
1: 아, 두제 나오기대.
0: My name is Beatrice.
1: Beatrice, 아니 또 아무 좀 어디 이혼 장 소타 Beatrice.
0: Yes.
1: Very good, very good.
0: I would like to sing on the stage. You know, I can sing your popular mandos very well.
1: Mando?
0: Hey, your popular mandos you sing for your parties.
1: Mando, mando. 아레 mando, 야 문다 mando. 아우 소 뭐라 또 클린 또 mando 문. 뭐래 뭐래 문 보여 아이고 아이고.